문턱은 넘어서면 어지러워 내게 편한 나의 경계선이어서 심장만 어지럽혀 치워둔 쓸모없는 감정은 먼지 덮여 여길 벗어나면 죽음 익숙한 슬픔보다 낯선 행복이 더 싫어서 걸음버린 나 헌신발이 될까만

내게 행복할 자격 있을까? 난 왜 얕은 상처 속에도 깊이 빠져 있을까? 사는 건 누구에게나 화살세례지만 나만 왜 맘에 달라붙은 관역이 클까? 감정이 극과 극 달리고 걸음 느린 난 뒤떨어져 숨 막히고 내 맘을 못 줘 세상을 놓쳐 몇 걸음 위 행복인데 스스로 한 단씩 계단을 높여 누구에겐 두려운 일 하지만 내겐 웃음보다 자연스러운 일 사람이 운다는 것은 참을수록 길게 내뱉게만 되는 그저 그런 숨 같은 일 Let me breathe 슬픔이 내 집이잖아 머물래 난 제자리에 잠시 행복 속으로 외출해도 반드시 귀가할 맘인걸 이제 알기에

맞았구나. 내가 본 미래가 맞았구나. 이 아이로 인해 이제 난 이 불멸의 저주를 끝내고 무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. 인간의 수명 고작 100년. 돌아서 한 번 더 보려는 것이 불멸의 나의 삶인가? 너의 얼굴인가? 아, 너의 얼굴인 것 같아.

잠은 오질 않고 네 기억은 가질 않네. 괴로워 뒤척이다 아침을 맞아 봐요. 유난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집을 벗어나고 싶어 착해 쟁겨놨었지. 시동과 함께 켜지는 내비게이션 지켜주는 목적지 너의 집 매니에이션 못 볼 거 본 듯이 모든 기록을 지워 자존심도 없는 심장은